0: 사랑인데 있네.
1: 티가 칼바라 가리 같아.
0: 칼바라 있네. 넘바 디비아기 카타나 메나셀라 디게라 카티 에크 파라 발라.
1: 이카 파타모 디비아데 고라 핸디 카타나 케일라.
0: 카미시 굿 모닝.
1: 굿 모닝. 굿 모닝. 베리 굿 모닝.
0: 이티티 캬노 이스라.
1: 이팅 아르 아르 시드 디보기 칼바기 하모나이 케 로나 칼게 파사 피데나이 함부나.
0: 에게 다마이. 카티 불로 아 피데나게 신도 일라간. 빈도 1 1 2 5 33 62 කල් කරලා
1: බින්ද 7 95 95 95 මැසේජ් කරලා
0: කඩේන්න මේ පැත්තට හොඳද අපි බලන් ඉන්නවා දිව්‍යයි හවසට
1: දිව්‍ය පොඩක් අයින් කරා